0: 스포츠 브리핑입니다. 요즘 프로배구에서 히잡을 쓴
1: 이니디아 브리타 터베루 디 제팡 덴 코레아. 지금부터 티켓 플러스입니다.